0: absolutament totes les nostres opinions, com aquestes afecten a les nostres relacions personals. És un tema interessant.
1: Sí que ho és, sí que ho és. A Netflix el que també arriba és El Palacio del Este.
2: 30년 전 그때 일이 공안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.
3: 머리에 빛을 다 없애겠다.
2: 짙은 원한이 사방으로 뻗었어. 귀신을 보고 없앨 줄도 안다 들었어.